0: 이제 겨우 워크업이야. 그럼 먹거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게들하고 신발딱스 게들하고 신발딱스 잡아서 잡아다서 잡아구서 빠까 잡아간데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부레 마마 오마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요아니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빠까 치로아냐마쿠운디 마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만 조세
5: 억사우시
4: 난가 트라비라 만난 니네 쯔쯔
2: 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v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

0: 겨우 워크업이야. 구두 벗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구두 벗거라.
2: 무죄발에 미리 무.
3: 그 회라면 지독한 자고냐.
2: 도쿄.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6: Mukulikeyo, mukulikeyo, mweje mubadde.
7: Simba, ibogode.

0: 먹거라!
1: 무주포 오나야만 잡힌 유민이자 미터 뉴야웨 너플로와노 먹거라! 왜 플랜 유민이자 문시야 팬 내 임비라비 한게 무주포 내 임비라비 한게 너를 송게요 드리부투어나 무카디카노 무내 임비라비 한게 토끼리즈가냐지왜 두나마니아카노 무게니 예소원데요 와디모 무아무즈와 페레이로 가자마 두고나 고노고라 카노케 카세라 무린와